0: 그거를 캡처해서 제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에 첫 번째, 두 번째 포스팅을 올리고 오. 귀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밑에다 글을 써놨어요.
1: 그 내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지?
2: 알기 전에 만나기
1: 내가 이번에
2: 전에.
1: 올렸잖아. 이번에 올렸잖아.
0: 아, 왜냐면 이제 이번에 올리셨는데 저는 이 책을 이제 재작년에
1: 맞아요. 재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0: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돈의 속성 관련된 책들은 김성 회장님 건 다 봤어요. 지금 집에도 있고.
2: 네. 돈의 속성은 본 것 같은데 사장학계로는 안 본 것 같습니다.
0: 사장학계로는
1: 책 있으시면 빨리 전달해 주세요.
0: 네, 이거는 진짜 성경 같은 거예요. 비즈니스계.
1: 그러니까 그 분이 3,000명의 CEO들한테 가르친 거잖아요.
2: 네네.
1: 사장이 사장들을 가르친 거예요. 네. 근데 그 깨달음이 저는 지금 받았어요. 지금.
0: 그 재밌었던 게 그 충무국의 개국공신 해가지고서
1: 개국공신 잘라야 돼.
0: 잠깐 앞뒤 싹 빼놓고 잘라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
2: 질문을 통해서 달라진 삶인가요? 잘라야 돼.
1: 네, 네, 일단 그 개국공신에 와이프랑 남편도 들어가.
0: 아,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질문이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가족 쪽이나 주변의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성장시키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사업체가 좀 성장해 있으면은 밑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더 잘하는 직원들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시스템이 약간 조금 전문적으로 체계화되는데 거기서 처음에 우리가 같이 경험했던 그 주먹구비식으로 처음에 했던 분들이 임원을 차지하면서 약간 이분들한테 막 나 때는 이랬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쳐내야 된다. 회사가 커지려면은 그건 과감하게, 왜냐면 그분들이 나중에 더 해가 되는 경우들이 그치.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있고 정말 저한테는 네.
2: 그게 다 드라마에 그런 내용만 나오는 거잖아요.
1: 근데 그렇지. 이제 실장, 위에 있는 사람들.
0: 네. 맞아요.
1: 전무님, 상무님 뭐 이런 분들은 다 반만 축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0: 근데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들이 더 심한 것들이 또 현실 세계에서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1: 그렇죠.
2: 어디가 더 심한지 모르겠어요. 현실이 심한지 드라마가 심한지
0: 그것도 이제 질문이죠. 어디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2: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사진 같은 그림, 그림 같은 사진 같이 이게 드라마 같은 현실, 현실 같은 드라마 같이 연결될 것 같네요.
0: 네.
1: 그 이번에 한국에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그 선거 때문에 그분들이 받은 월급, 그분들이 받은 혜택을 보면 일은 요만큼 하시고 가져가시긴 이만큼 가져가시고
0: 아, 저 얘기하고 싶은 얘기만
1: 하지 마.
0: 입을 막아야 돼. 아, 입을 막아야 돼.
2: 네. 다른 얘기 해봐. 다른 얘기
1: 네. 바꿉시다.
0: 그러니까 우리 호주 처음에 왔을 때 예전에는 아,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살면서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1: 아,
2: 그 말은 먹고 살만해지.
1: 그렇지. 맞아요.
2: 이게 군대에서 왜 땅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다음 날은 구덩이를 메꾸는지 아세요?
1: 왜?
2: 아니 가만히 놔주면 자꾸 딴 생각하니까.
1: 아, 그래서 삽질을 하는 거구나.
2: 예전에 삽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겠죠.
1: 아니 뭐 군대 가면 다들 삽질만 했다 그래가지고.
0: 네. 나 그러네요. 거긴 밥도 삽으로 퍼요.
2: 그럼요.
0: 아, 이거 농담 아니라 진짜로.
1: 진짜 맞아. 큰 솥단지에 삽으로 파는 거 본 것 같아요.
0: 우리 시아 PD님이 아이, 말도 안 되는 설마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길래.
1: 아니야, 그 삽 봤어. 깨끗한 삽이야.
0: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요새 많이 하는 질문들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가.
1: 이런 좋은 생각이네.
0: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쓰고 나서 그 누군가는 이제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2: 그렇죠.
0: 이걸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뭐 크게 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일 라디오 스테이션.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1: 그래, 나도 가끔 생각해요.
2: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나 자신이겠죠.
0: 그렇죠. 네. 자, 다 풀고 가세요.
2: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른 분들보다도 저 스스로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부감 없이 그냥 꾸준히 어쨌든 하고 있는 거지.
1: 사실 저희가 두 시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일주일 내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웃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2: 반성하세요.
1: 네. 우리 쇼는 많이 웃는가 보죠?
2: 그럼요. 일로라 그랬어요.
1: 그렇구나. 그럼 우리 달진 말고 우리 신이주는?
0: 저는 뭐 자주 웃으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똑같은 얘기. 나발나발 좀 틀어봐. 거기서부터 일단 빵 터지고
2: 시작하죠. 그럼요. 그리고 저기 미소도 많이 받으시잖아, 따님들한테.
0: 네.
2: 썩소.
0: 네.
1: 네. 어, 그렇구나. 근데 나블나블 틀어봤는데 기분이 좋구나.
0: 재밌었어요. 어, 네. 아, 그게 나블나블이 어. 있어요, 그 쇼가.
1: 아, 그래요?
0: 네, 또 재밌는 쇼가 이미 하나 있어서.
2: 어. 근데 이게 어감이 막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친근하게 다가오죠.
0: 네, 맞아요. 네.
1: 나는 나블나블? 나블?
2: 웃고 사세요.
0: 아니 뭐 까불까불은 아니었잖아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함께 생각해볼 질문들을 좀 적어봤었어요.
2: 오 그래요?
0: 네. 자 지금 행복하십니까?
1: 네. 네. 네.
0: 아 네.
1: 어, 질문이라며 답을 아, 해야 네네,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뭐 답 없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아, 이 일을 그냥... 내가 왜 하고 있지?
2: 어, 재밌으니까? 그냥? 네. 저는 재밌으니까.
1: 나는 그냥?
0: 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2: 삶이죠.
0: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
2: 어, 술 먹으러 갈 것 같아.
1: 나도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 마지막까지 이러진 않을 것
1: 그렇지,
2: 같아.
1: 그렇지.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내고 있겠지.
0: 네. 그리고 내가 없어도 이 일들이 계속 될까?
2: 아, 이거는 분명해요. 돼요.
0: 아, 네.
2: 그렇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어, 나 없으면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거든요.
0: 네.
2: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0: 네.
1: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없으면 이 단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0: 아, 네,
1: 저는 절대
2: 그런 분들 많죠.
1: 어, 안 계시면 더 잘 돌아갑니다.
2: 그럼요.
0: 아, 그 회장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마 발음이 잘못됐을 것 같아요.
1: 뭐라고?
0: 뇌가 없으면 이 단체가 돌아갈 수가 없어. 어, 그거는 맞는 말이죠. 네, 뇌가 없으면 안 됩니다.
2: 여기서는 웃지만 네. 집에서는 썩소를 받으시는 거죠.
0: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렸을 때는 답을 외우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2: 그렇죠,
0: 하면은
2: 그렇죠.
0: 점점 이게 어른이 되면서 답보다는 질문을 만드는 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나. 네.
1: 그렇죠.
2: 그러니까 내가 답하기 곤란하니까 이제 답을 떠넘기는 거죠. 질문으로.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지 않아요?
0: 그러신가요?
1: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 모든 것에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야, 이거는 그냥 이제 연륜에 묻어난. 네.
2: 그러게요.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쿨하게. 쿨 네? 운명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네, 운명 같은 노래, 쿨의 운명 듣고 왔습니다.
2: 네.
1: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가 던진 질문 중에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혹시 있으신지?
2: 저는 선생님 하면은
1: 네.
2: 늘 머릿속에 1번으로 떠오른 선생님이 고1, 고3 담임을 하셨던 우리 이병희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1학년 끝나고 2학년 때는 다른 반 갔다가 3학년 돼서 그분이 다시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1: 네네.
2: 그리고 교무실을 같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계단에서 아이고 이놈아 왜 이렇게 놀았냐 딱 이 한마디가 고3 내내 그냥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열심히 살게 한 한마디가 됐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1: 순간적으로 저기 지금 우리 CRPD님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노란색이거든요. 아이고 이놈아 왜 이렇게 노랗니? 아, 그래서 아까 전에 헐크도 노란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2: 잔상이 남아있구나. 네. 아니, 잔상이. 그 선생님 꼭 다시 뵙고 싶은데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1: 네.
2: 이제는 아마 못 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저는 기억나는 게 있다 그러면 1989년도에
1: 네.
3: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호주로 올 때 제
1: 네.
3: 베스트 프렌드가 너 꼭 거기까지 가야 하니? 여기서는 네 꿈을 이룰 수 없니?
2: 베스트면 이제 성별이 어떻게 되죠?
3: 여자.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여친이
1: 네.
3: 공항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 왜 공항에서 그러셨을까요?
3: 그러니까.
2: 티켓팅 하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너무 늦었잖아요.
1: 중요한 거. 지금도 연락하세요?
3: 그럼요. 이번에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안양에서 네. 이제 거의 37년을 살았는데 진짜 너무나 재밌는 거는 37년 동안 호주를 한 번도 안 왔어. 그 친구는.
2: 둘이 싸웠어요?
3: 아니 그건 아닌데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 20년 동안은 사실 그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자식들 키우느냐고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17년은 강아지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이번에 큰 결정을 내렸어요.
1: 네.
3: 그 안양에 살던 그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로 이사를 간대. 그래서 집을 팔고? 아니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나의 그 마지막 그는 자유롭게 제주도에서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딸이 호주를 갔다 온 딸이 엄마 호주는 제주도 같아. 근데 그 바다랑 그 바람과 자기의 강아지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애들도 다 커서 자기 활동을 하니까 자기의 남은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딱 그 생각했어요. 바로 그거야.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1: 저는 또 제주도 가신다고 그래서 똑같이 해주실 줄 알았죠. 꼭 제주도로 가야만 해.
2: 그러니까.
3: 아니 내 질문.
2: 나는 집 팔기 전에 말씀드리라고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 아니 내 질문은 꼭 집을 팔았어야 되니 없어.
2: 그러니까.
3: 왜냐하면 집을 팔고 나서 너한테는 알려줘야 될 거야 같아. 오늘 계약했어.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꼭 팔았어야 됐니?
2: 그분은 꼭 한 템포씩 늦게 말씀하시네. 팔기 전에 말씀하셨어야지.
3: 지금도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래서 한국 나가면 꼭 한 번씩 얼굴 보고 오는 친구인데.
2: 이제 그러면 제주도로 가시겠네요.
3: 내 말이.
2: 얼마나 좋아.
1: 그렇죠.
3: 갈 수 있을까?
2: 가야죠.
1: 네.
3: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제주도까지 갔다 오면 2박 3일은 갔다 와야 되는데.
2: 호주에서 한국도 들어가는데 뭐 제주도야.
3: 한국은 거의 뭐 6박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 네.
3: 사실 일정이 굉장히 짧고 가거든요.
2: 네.
3: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해야 되고.
1: 네.
2: 그 제주 현지에서 한번 해보시죠.
1: 네.
2: 이원 로케로 해가지고 저희 같이.
3: 그것도 또 바람 맞으면서.
2: 네.
1: 그 바람은 괜찮아요.
3: 제주도에 많은 세 가지.
2: 삼다도.
3: 뭐가 많죠?
2: 바람. 여자. 돌.
1: 네.
2: 맞나?
3: 네. 맞나? 네. 달디가 혹해서 맞나 그랬어.
2: 지금 하도 옛날이어가지고.
1: 맞나 그러실까? 그럼 바람 여자 남잔가요? 순간적으로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될 뻔했어. 아이고, 네. 네.
3: 그럼 우리 저 신희주는?
1: 네. 인생의 한 가지 질문이요? 아니면 생각나는 질문들?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선생님이세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르침적으로 질문은 아니고 너희들은 잘 될 거야.
2: 네. 잘 될 거야?
1: 예. 네.
2: 질문?
1: 질문.
2: 네? 아. 아니면 느낌표?
1: 야? 느낌표네. 느낌표. 네.
2: 엄밀하게 말하면 질문은 아니었죠.
1: 그렇죠. 네. 아, 그러네. 엄밀히 말하면 질문이 아니네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철학인데 우리가 인생의 완성형을 숫자 10으로 본다고 했을 때 2 더하기 8도 10이고 8 더하기 2도 10이야. 어떤 사람들은 4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을 10번 돌할 수도 있어. 그게 운생이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주는 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막 뭔가 확 성장하는 것 같고 네. 어떤 사람은 좀 더딘 것 같은데 나중에 어차피 우린 다 10 만드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런 질문은 좀 많이 해요. 네. 2 더하기 8이나 8 더하기 10이나 다 10이야.
2: 어? 8 더하기 10은 10이 아니에요.
1: 아, 8 더하기 2는 10이야. 네, 그거는 위험한 숫자였죠. 8 더하기 10은. 네. 우리 달리는 여기 질문 하나 있으셨네요.
2: 어, 저요. 어. 여러분은 오늘 웃으셨나요?
1: 네, 울진 않았죠.
2: 제가 많이 웃겨드리죠.
3: 아, 그리고 저도 질문이 있네요. 네네.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전 오늘이요.
2: 10분 전?
3: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운전도 해주셨네 이러면서 네.
2: 늘 감사해야죠.
3: 그렇죠. 늘 고맙습니다.
1: 아 그러네요. 네, 저는 지금 할 겁니다. 네, 아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아, 늦었으니까 저는 통과.
3: 늦지 않았어. 지금 해보세요.
2: 하고 왔어요.
3: 어, 좋아요. 아,
2: 늘 감사합니다.
1: 전문 용어 텔레파티.
2: 그럼요.
1: 네, 그다음 우리 시아피디님도 질문이 있는데 지금 목소리가 걸걸하시니까 제가 똑같게 한번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게요.
3: 오, 기대되네. 기대되네. 허스키하게?
1: 남의 기대가 남의 기대가 아닌 내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2: 오, 어렵다.
1: 기준
2: 하나
3: 둘
2: 번호 끝 해야죠.
3: 네. 진짜 생각난다. 옛날에 운동장에서
1: 맞아요.
3: 기준 그러면
2: 군대 갔다 오셨어요?
3: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도 아니 국민학교 때 운동장에 딱 세우면 기준 그러면 선생님 옆에서부터 번호를 말게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엔 끝.
1: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다음 질문은 무엇인가요?
2: 질문이죠 이것도.
1: 네.
3: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2: 뭐였으면 좋을까.
1: 제가 이번에 그 퍼스 갔을 때 그 이제 강연 주제가 하나가 있던 게 창업이었었어요.
2: 창업.
1: 근데 예전에 우리 수우 DJ님께서 창업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 주신 그쵸. 적이 있어서 네네네. 사실은 편하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전에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약간 기분이 이런 거예요. 준 손 좀 펴봐. 손 딱 폈더니만 뭘 딱 쥐어주고 자 그럼 우리는 강연장에서 봅시다. 수고하세요. 그러고 가신 분위기. 그런 손을 탁 열었더니만은 아이디어를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야 이거를 누가 이 주제로 강연한다 그러면 나도 가서 듣고 싶다. 아니 되게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위험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셔서 아이디어를 돈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바꾸는 질문들을 계속 해봐라.
3: 네. 좋네.
1: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해당 거를 마무리해서 좀 그래도 좀 이제 참 어려움을 피해갔던.
3: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되거든.
2: 답이 없잖아요.
1: 그렇죠. 그걸로 정답을 얘기하면은 이제 아까 전에 무슨 꿈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정답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정답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1: 네.
3: 그리고 차세대들에게는 답을 알려주면 안 되죠.
1: 네.
3: 자신들이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선배들이 이끌어주는 그렇죠. 일이죠.
2: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답을 몰라요.
1: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먼저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그날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딱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변상욱 대기자님이 얘기했던 세 가지 실.
2: 네. 실?
1: 네, 세 가지 실.
3: 뭐였지? 자,
1: 우리 시아 PD님이 인터넷 기자예요. 그래서 인터넷 기자인데 팔로워가 100만 명이 있어요. 내가 포스팅을 하려고 올리면 일단 최고야. 그냥 막 댓글이 달려요. 퇴근길 지하철을 탔는데 임산부석에 어떤 남자애가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 저런 괘씸한.
2: 그렇지.
1: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을 올렸어요. 댓글이 막 수백 개가 1분 안에 막 달리는 거예요.
2: 악플, 악플.
1: 악플들이. 저런 삐리리 삐리리, 야, 아직도 저런 놈들이 있네, 그러면서. 자, 이거는 사실. 근데 어떤 소년 가장이 있었어요. 근데 소년 가장이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응급실 실려가가지고서 검사를 해보니까 맹장이 터진지 됐다고 빨리 응급수술 받으래요. 수술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 병원 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은 못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냥 약만 챙겨가지고서 일단 간호사들이 괜찮다고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고서 집에 가는 길인데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도 없고 몸은 너무 힘들고
2: 그치, 그치.
1: 그래서 그 앞에 임산부석이지만은 너무 힘이 없어서 거기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핸드폰이 오네요. 병원이에요. 하, 그 저기 퇴원을 그렇게 가시고 여기 그냥 입원했어도 되는데 일단 집에서 잘 쉬고 그 병원비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꼭 병원 오시라고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소년 가장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도 있어서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2: 진실.
1: 그럼 이제 저는 시아피디님한테 물어보죠. 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3: 맞아요.
1: 사실과 진실에 있어서.
3: 맞아.
1: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아니면 뭔가를 하시다 보면은 사업과 진실에서 우리가 꼭 구분을 해야 될 때가 많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네, 그때 저도 이제 그 변상욱 대기자님 통해서 그 큰 깨달음이 있었어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네.
2: 좋은 질문 던지고 오셨네요.
1: 네.
2: 잘하셨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아싸. 네, 오늘 이야기들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일지도 모르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오늘 집에 가면서 아니면 출근하시면서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질문 하나가 1년 뒤에 나를 아니면 10년 뒤에 여러분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질문으로 오늘 달리는 수다방은 이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노래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하고 비슷한 의미가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1: 네.
2: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You wouldn't drink and drive, but did you know that being awake for 17 hours can have a similar impact on your driving as a blood alcohol content of 0.05? So remember to get a good night's sleep, take regular breaks, and don't trust your tired self. How tired are you? Visit testyourtiredself.com.au. A message from the New South Wales government.
2: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3: Yes.
2: 저희 커뮤니티 소식 중에 하나가 언더월드 크리에이처스라고 7월 19일 날 일요일 4시부터 7시 본다이에 있는 파빌론에서 열리는데요.
3: 네.
2: 프리 엔트리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번 윈터에 굉장히 큰 언더워터, 매지컬 언더워터 크리에이처가 본다에 살아 숨쉬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매지컬한 순간이 된다고 하고요. 이걸 사실 만드신 작가님은 뉴카슬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걸 시작으로서 뉴카슬에 있는 모든 스트릿과 공원, 퍼블릭 스페이스를 살아있는 breathing playground of the lights로 바꿀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3: 네.
2: 좋은 그 무료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2: 예. 그리고
4: 그 네. 건물 안에서 네. 하는 행사인가요?
2: 네. 근데 무료라고 합니다. 4시부터 7시까지 7월 19일 일요일. 아직 스쿨 할리데이죠?
4: 네. 다음 주까지.
2: 그럼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한번 가본다잉?
2: 응.
3: 본다잉.
2: 네. 사실 본다이가 지난번에 그런 네, 일이 있고 나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발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3: 네.
2: 사실 우리 로컬은 가줘야죠.
4: 네.
2: 네. 주차하기 좀 어렵다 할지라도
4: 주차 뭐 돈 내고 하면 되죠.
2: 그렇죠.
4: 꿀다리 거기도 또 그런 현장이었군요. 지금.
2: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3: 헬기 주차장이 없어서.
2: 네. 네. 그래서 어쩐든 그냥 우버 타고 가세요.
4: 가까운 데는 헬기 타지 마세요.
3: 네.
2: 네, 그리고 악뮤의 호주 콘서트가 있대요.
3: 네.
4: 티켓팅 시작했죠.
2: 네. 그래서 9월 18일 날 멜본에 있는 마가렛 코트 아레나에서 하고요.
3: 네네.
2: 9월 20일 날 틱톡 엔터테인먼트 센터에서 한다는 거에서.
4: 9월 20일 아주 특별한 날이죠.
2: 아니, 네. 틱톡이 엔터테인먼트 센터도 샀어?
4: 아니에요.
2: 어디에?
3: 이름을 네, 이름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ICC 옆에. 그러니까
2: 전 ICC.
4: 네. 스폰서들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3: 그 아레나 뭐 스타디움 뭐 CBA 스타디움 약간 이런 개념.
2: 그래서 전 ICC 디어터라고 하고요.
3: 네네.
2: 티켓 세일즈 시작했고요. 저도 사실 이 이찬혁이랑 이수연 씨가 처음에 그 나와서 그 다리 꼬지마. 그거 했을 때 아마
4: 라면인 건가? 그것도 있고.
3: 이분들이 트로트를 했나요?
4: 제 스타일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이제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4: 널 사랑한 거지.
2: 그렇지.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나왔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소문의 낙원도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춤을 그렇죠. 따라 하고 싶은 거야.
3: 쉽잖아요.
4: 다 했는데.
2: 우리 셋이 한번 해볼까요?
4: 다 했었어요.
2: 그랬어요? 어디서?
4: 안 했나요? 했어요.
3: 뭐 상상 속으로 한 번씩 다 해본 걸로.
2: 네. 네,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Alive 90.5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만 남았는데요. 트리비아, 아까 저희가 막 흥분해서 했던 영화 얘기들이 이제 정답이 공개가 되니까 노래 듣고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2: 노래는
4: 그렇죠. 소문이 많이 났어요.
3: 네.
2: 그래,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겠습니다.

0: Alive 90.5.
1: 자,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2: 소문이 좋네요.
3: 네. 네.
1: 저희가 이제 트리비아 쇼를 이번에 영화 얘기로 했었는데
3: 네.
1: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군체 시드니 왔었죠?
3: 네, 맞죠.
1: 군체.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소리도 한 번 안 지르고 무서운 게 한 번도 없었어.
3: 그럼 재미없는 거 아니야?
2: 제가 그 무서운 영화잖아요.
1: 근데 난 하나도 안 무서웠어.
2: 약간 그게 코미디 영화인데 재미는 없었어. 이거 합하는 거 아닌가?
3: 그니까.
1: 네. 아니 그때 좀 얘기했잖아요. 뭐 신희준이 어 하고 놀랐다고 그러고 뭐 무서웠다 그러고. 아 신희준이 아니다.
3: 제가요? 이렇게 나와야죠.
2: 저는 지금 네.
1: 아, 네. 아니야 신희준이 아니라 네. 다른 친구의 남편이었어요. 네. 막 이렇게 가리고 보다 아 해가지고 자기가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가 어디서 무서운 장면이 나올까 그랬는데 없었어요.
3: 원래 저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네.
2: 그 예전에 우리 시아피디님이 너무 재밌게 봤었다는 설목지?
3: 아,
2: 예. 네. 그거를 저희 아는 친구가 오 사장님 저 어저께 설목지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무서운 영화랬는데 근데 아니요 무서운 영화긴 한데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고 좋았었다고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3: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나서 어 잠깐만 이 친구 위험한데 네, 살짝 놀랬었습니다. 네.
1: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대구에 가서 싸이의 흠뻑쇼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싸이 흠뻑쇼는 그 오프닝이 있어요.
2: 네.
1: 그 이 나오기 전에 카운트다운을 네. 할 때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 영상이 그 장항준 씨가 아 이번에 영화가 안 되면 나는 이제 쫄딱 맞아요. 망하는데
2: 맞아요. 네.
3: 그 왕사남 하기 전이고
1: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과 사는 남자의 네. 그
2: 주인공하고
1: 주인공 왕과
2: 네.
1: 이 싸이가 똑같은 한복을 네. 입고 춤을 추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보고 야 왕과 사는 남자가 정말 떴구나.
3: 그렇죠. 아, 릴스에서 많이 보던
2: 봤어요.
3: 장면이
2: 많이
1: 그게
2: 나왔어요.
1: 싸이의 오프닝 쇼였어요.
2: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제 버킷리스트가 싸이의 흠뻑쇼라서
3: 네.
1: 2년 전에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일정도 되게 짧고 항상 주말에 하잖아요.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딱 그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를 구하려고 했는데 조카한테 시키니까 이게 나오자마자 시팅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시팅이 끝나 웨이팅 리스트라도 올려놔 봐 그랬더니 아예 블럭이 돼버렸대요. 근데 제가 대구에 가서 다른 한국 분과 이제 미팅을 하다가 제가 싸이 팬인데요 오늘 밤에 싸이가 하는데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핸드폰을 열어서 툭툭툭 보더니 한 장 있는데요?
3: 오
1: 그럼 사야죠. 근데 어디에요 좌석이? 그랬더니 스탠딩인데요. 스탠딩? 아 그러면 싸이가 4시간을 하고 2시간 전에 가야 되니까 6시간은 기본으로 스탠딩을 해야 되는데 제 체력이 그게 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민보다 맞싸움는 게 해주세요. 그래서 밥 먹자마자 이제 그 티켓팅 하고 바로 달려갔는데 그 정말 더웠어요.
3: 네.
1: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6시간 내내 서 있더라. 스탠딩은 물 뿌리죠. 막 뛰어 그러면 뛰어야죠. 그런데 박재범 씨?
2: 네.
1: 가 나왔어요. 가수 박재범 씨가.
3: 예전 2PM?
2: 네.
1: 그분인가? 뭐 하여튼 옷을 홀라당 버리시네. 네.
3: 더우니까. 네. 대구가 많이 더워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3: 옷을 홀라당 벗는 게? 그 말의 전개가 이상하잖아요. 사이버로 갔다가.
2: 네, 일단은 앞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앞뒤 다 들으셔야 되고.
1: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무슨 몸몸? 뭐 그런 바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나오신 여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섹시 어필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이런 신세계가 있었네.
2: 야, 저는 궁금한 게 혼자 가셨어요?
1: 네.
2: 와.
3: 용감하시다.
1: 그 2만 7천 명이 한꺼번에 뛸 때 네. 뛰어 그러면 2만 7천 명이 같이 뛰거든요. 그러면서 물이 사방 팔방에서 막 해요. 짱이야.
2: 그렇군요.
1: 그리고 그 노래를 네. 같이 부르는 거. 그리고 앵콜송에 가면은 앵콜송에서 뭐 아파트도 부르고 뭐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여행을 네. 떠나자 네. 다 같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또 해요.
3: 저는 이게 막 물 뿌리고 네. 뛰는 느낌 알아요.
2: 네.
3: 빗속에 뛰면 그 느낌이 나요.
2: 저 지금 그 말씀 들으고 있어요. 이 앞에 운동장 나가서.
1: 아니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3: 노래하면
1: 노래를
3: 되죠.
1: 떼창을 네. 하면서. 근데 그 떼창을 하면서 같이 손을 들고 그게 완전 좀비 같아요. 같이 뛰는 좀비. 아,
3: 저는 지금 군체를 찍고 오셨네.
1: 그러니까, 그러니까.
2: 거기서 내리는 비가 좀비라고.
1: 근데 이번에 또 감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2년 전에 갔을 때는 콘서트에 동원된 인원이 1,000명이었었거든요.
3: 네.
1: 근데 이번엔 1,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
1: 그러니까 뭐 무대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그래서 싸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저 사람 멋진 기업인이네. 그렇죠? 1,500명을 먹여 살리는 거니까.
3: 건물도 아주 번듯하게
1: 뭐 그렇겠죠 뭐. 근데 어쨌든 거기 행사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물이랍니다.
3: 물 부족 국가에서 뭐 하는 짓인지.
1: 근데 마셔도 되는 물을 뿌린대요. 그래서 물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3: 식수를 뿌리니까.
1: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 군체로 시작해서 왕가 사는 남자로 끝났습니다.
2: 네.
3: 싸이가 아니고요?
1: 싸이는 사이드였고.
3: 도대체 네.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1: 그래서 싸이가 할 때까지 이번에 사실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싸이도 늙는구나. 뛰어가면서 헉헉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3: 얼마나 힘들겠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나는 계속 봐야 되겠다.
3: 네.
1: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시팅을 빨리빨리 사야 되겠다.
2: 저는 지금 말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도 갔다 온 것 같아요.
3: 아니 그렇게 힘들게 가시지 말고 싸이를 일로 모시고 와요.
1: 여기 저도 그 얘기 했어요.
3: 느끼게.
1: 저희 그 기획자 그 네. 민교 기획인이랑 같이 오기 전에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싸이를 꼭 모시고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김장환이 더 유명하니까 김장환으로 하자. 근데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김장환 씨가 더 유명했었어요.
3: 김장환 누구죠? 그건 아니, 모르겠네.
1: 김장훈. 쏘리 김장훈.
3: 꼬끼오.
1: 발차기 발차기.
3: 요즘 꼬끼오예요. 꼬끼오.
1: 아 그래요? 그분이 더 유명했었기 때문에 그분을 데려오려고 그랬었죠.
3: 스프트쿤이라고 그러죠.
2: 스프트쿤. 네.
1: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정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연 기획은 이제 더 이상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연 기획할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근데 싸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쪽 겨울이 여기 여름이니까.
3: 네.
1: 고민해 볼게요.
3: 네. 좋은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2: 네.
1: 자, 그럼 트리비아.
2: 네. 일단은 영화 얘기하다가 싸이까지 갔다 왔는데. 네. 네. 일단은 거기서 그래도 이제 왕사람까지 듣고 왔으니까.
1: 네.
2: 네. 자, 첫 번째 문제. 주인공 오대수 최민식 배우님이 사설 감금방에서 무려 15년 동안 질리도록 먹었던 이 음식이 나오는 영화 이름은 무엇일까요?
3: 올드보이.
1: 네. 그렇지.
2: 네, 나왔던 이 음식 이름은 무엇일까요?
3: 군만두.
1: 그렇지.
2: 네, 정답은.
3: 이게 고기 만둘까요? 김치 만둘까요?
2: 야, 그거 생각 못 해봤어요.
1: 고기 만두예요.
2: 매번 바뀌었대요.
1: 아, 그래요? 아니야. 근데 중국집에서는 거의 고기 만두를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1: 김치를 안 쓰니까.
3: 근데 이게 참 그 찾아가는 과정도 흥미롭잖아요.
2: 맞아요.
3: 그 나와서
2: 먹으면서
3: 모든 중국집 다 다니면서 네.
1: 그 맛을, 그 맛을 보는 거.
3: 결국 찾았잖아요.
1: 그러니까 네. 그 만두의 맛.
2: 네. 그 만두는 군만두였습니다.
1: 네. 네.
2: 자, 두 번째 문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괴물에서 한강에 나타난 괴물의 목소리는 배우 오달수 씨와 이 동물의 소리를 합성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이었을까요?
3: 저는 박쥐라 그랬는데.
2: 네, 저는 돌고래였고요.
1: 저는 오랑우탄이요.
2: 네, 정답은 돼지였습니다.
1: 돼지 먹다는 소리였구나.
2: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재밌는 거는 돼지 먹다는 소리 플러스 오달수 씨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두 분이 네. 친구인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명대사.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배우 송강호 씨가 범인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 던진 가슴 먹먹한 대사의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그 추억이죠.
3: 그렇죠.
2: 네.
3: 살인의 추억?
2: 네, 살인의 추억입니다. 네. 화성시 배경으로 했다는 네, 살인의 추억이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1: 실화가 화성이었나요?
3: 네.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웃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또 그 실화로 그렇게 해서 또 계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3: 그게 그때는 진범이 밝혀지기 전이었어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억울한 네. 사연을 풀기 위해서 영화화 했던 거고 네. 그 이후에 진범이 밝혀졌죠.
1: 그렇죠. 감옥에 있는 진범이. 네, 네, 네.
3: 그 사람. 네. 근데 감옥에 있어서 안 잡혔던 거예요.
1: 그치.
3: 이건 좀 슬픈 일입니다.
1: 감옥에 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인이 진행되지 않았던 거였죠.
2: 그것도 있고. 있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뭐 추억이 있을 여기도 그런 추억이 많은 곳이네요. 어벤져스에서.
3: 네. 화성에서.
2: 네. 화성에서 헐크는 처음 만화책에 등장했을 때 녹색이 아닌 이색이었습니다. 자, 인쇄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나중에 녹색으로 변경되었는데 원래 헐크의 색상은 무엇이었을까요?
3: 저는 검정색이라 했는데.
1: 네. 나는 노랑.
2: 네, 저는 파랑이었고요. 네, 정답은 회색이었습니다.
3: 그래도 제가 뭐 근처 갔네요. 같은 무채색 계열이니까. 네.
2: 생각해 보니까 그 예전에 흑백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화가 그, 원래 흑백이었었나?
3: 그때? 흑백이었겠죠. 클럽.
1: 그렇지. 흑백에 좀.
2: 아, 그러니까. 당시 우리 저기 피아 피디님이 안 나오는 목소리로 거기 써 있어.
3: 대본에 충실합시다. 네.
2: 당시 여기 써 있어요. 시아 피디 목소리로 해가지고 당시 인쇄기로 회색을 일정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대조가 확실한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박찬욱 감독님의 이 영화 무엇일까요?
3: JSA 네. 공동경비구역
2: 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1: 잠깐 거기에 나온 주인공 두 사람
3: 이영애, 송광호, 이병헌
1: 이영애가 나왔어?
3: 그 여자 장교 아니에요?
2: 모르겠어요.
3: 딴 걸 봤나?
2: 고소용 씨 사진은 나왔어요.
3: 네. 여자 장교가 나오지 않았나요?
2: 여자 장교요? 오, 그런가요?
1: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3: 그 남한군, 북한군 이렇게 있고.
1: 남한군은 송강호 씨 아니었나요?
3: 북한이 송강호.
1: 아, 북한이 네. 송강호. 남한군은
3: 그림자 넘어왔어, 야. 네.
1: 남한은 이병헌.
2: 그렇죠.
1: 역시
2: 네, 달디.
1: 달디. 네.
2: 이병헌, 송강호, 이영애, 김태우, 신하균.
1: 아, 신하균. 네.
3: 신하균.
1: 네. 신하균. 네.
3: 그러네요. 신하균도 북측이었나?
2: 네. 네. 이게 많이 있으면 독감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비밀리에 만나 우정을 나누며 함께 먹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3: 저는 건빵.
2: 네.
1: 나는 컵라면이라 그랬죠. 네.
2: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거라고 했는데.
1: 정.
2: 네. 정답은 네 초코맛 파이였습니다. 이게 기억이.
3: 그러고 보니 봉투를 이렇게 까서 막 맛있게 먹던 네. 그 장면이 있었던 것 같네.
2: 네. 새록새록 나고. 거기서 이제 같이 그 공동 경비구역에서 술 마셨던 장면들도 그렇죠. 많이 떠오르고.
3: 북한으로 넘어가서 소소해서.
2: 그래서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트리비아 퀴즈 하면서
3: 그러게
2: 다시 본다면 뭘 보고 싶으세요? 이 다섯 가지 영화 중에
3: 저는 네, JSA 뭐 JSA 군대 예. 영화 예.
1: 저는 살인의 추억
2: 살인의 추억 아 저는 그래도 어벤져스
3: 아우. 그러고 보면 제가 본 거는 JSA 하나밖에 없네요.
2: 아 그래요?
1: 올드보이 안 봤어요?
3: 그냥 이렇게 막 옛날은 짤은 아니었지만 TV에 뭐 했었나 어쨌든 OCN 같은 데서 네. 짧게 보지 않았어요.
1: 사실 좀 무서웠어요. 저도 올드보이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간까지만 보다가 네네. 아 그만 보자 그랬어요. 그 이빨 뽑는 장면이 있었죠.
2: 아 그쵸. 네네.
1: 너무 잔인했어. 네.
2: 이빨 뽑는데 노래는 바라바라바라
1: 무서워. 그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만 보자.
2: 저도 이 다섯 가지 영화를 전부 다 봤거든요. 네, 근데 뭐가 재밌고 뭐 재미없고 이런 것보다 색깔이 다 다른 장르여서 네, 그냥 잘 기억에 남는.
3: 네. 이 첫 번째 영화는 감독님이 누구시죠?
1: 되게 유명한.
2: 그것도 봉준호 감독님 아니에요?
3: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감독님이 같은 분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서.
2: 이관왕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1: 살인의 추억은 누구였죠? 그분도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던가?
2: 그러네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네.
1: 저는 어벤져스만 안 봤어요. 미국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3: 뭐 그럴 수 있죠.
2: 살인의 추억도 봉준호 감독님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 삼관왕이네요.
3: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닌 거 아닌가?
2: 그 올드보이요?
1: 올드보이가
3: 박찬욱 감독 아니에요?
1: 그렇지, 박찬욱. 네. 그렇지. 봉준호 씨는 그렇게 비인간적이지 않아.
2: 잠깐만, 그러면 박찬욱 감독님은 비인간적인 게 되는 건가요?
3: 자, 이제 빨리빨리 더 이상 이야기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네. 봉준호 감독 영화 두 개, 박찬욱 감독님 영화 두 개, 네, 그리고 이제 네, 미국 영화 하나, 양키 영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말씀 나눠봤습니다.
1: 네.
2: 네, 저희 그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자 인스타 영어나 한글로
3: Good Morning Friday.
2: 네,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또 굿모닝 프라이데이 또 검색 엔진 사용 권장에는 굿모닝 프라이데이 약자인 골뱅이 GMFSYD 쳐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3: 어, 이걸 이렇게 넘어가나요?
1: 네. 좋습니다. 안 하고 들으니까 좋네. 네.
3: 자, 지금까지 달디
1: 수
2: 그리고 시리준이었습니다.
1: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3: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해요.
2: 우리 시아피디님도 함께 남은 하루도
4: 굿모닝 프라이데이.